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라도 도리어 그 주의를 오손시키고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이라도 한각 그 노력만 허비하나니라. 또한 무리로 나를 선전하고 모략으로 남을 공격하는 이는 혹 일시적인 인심 선동은 하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얻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8장 법문.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화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의 큰 일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영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법문.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 모두가 은혜입니다. 내가 있어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못 산다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있어 불행하다는 삶이 있습니다. 당신만 아니면 살 수 있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쪽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대종사님은 이 우주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은혜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상대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무한한 긍정입니다. 사이좋은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다시 보아야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2: 일찍이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의 노예 생활에 빠져드는 일체 중생을 위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바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원불교의 문을 여시었고, 구인 제자로 하여금 창생을 구원할 법인 기도를 올리게 하셨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인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모인 저희들은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님께서 일체 생명을 제도할 새 회상 창립의 기초를 마련한 법계의 인증이라는 거룩한 역사에 깊이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도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정신을 체받고 각자의 마음에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 창생제도의 책임을 다하여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서품 14장 전서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시고 법포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의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10.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창산 최도훈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8월은 자연의 모든 생명이 한껏 자라는 계절입니다. 들판의 곡식도 뜨거운 햇빛과 충분한 비를 받아 알차게 익어가듯이 우리 마음 공부도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경계를 통해 더욱 성숙해져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는 과정도 하나의 공부이고,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수행이며, 매 순간 감사함을 찾는 것도 바로 생활 속의 불공입니다. 특히 8월은 우리 교단적으로도 뜻깊은 달입니다. 법인절의 정신을 되새기며 진리를 향한 굳은 신심과 한결같은 정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공부인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의 달을 맞이함에 있어 단순히 교단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데 머물지 말고 선진들의 간절한 서원과 하나된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수행으로 이어지고 그 참된 정신을 되새기며 실천을 다짐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인절이 되면 우리는 늘 혈인의 감동을 떠올립니다. 오늘 저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에 마음의 도장이란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법인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법인절은 법계 인증을 받은 날입니다. 법계 인증은 법계, 즉 진리계에서 인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발급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임을 증명하면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인인증서입니다. 바로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증명서로 인터넷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할 때 사용됩니다. 이처럼 인정은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은 다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법계, 진리계에서 우리 교단을 인증한 것입니다. 인증서와 자격증에서는 발급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도 계약서를 쓸 때도 마지막에는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웃에게 가을이 되면 소 한 마리를 팔겠습니다 라고 말만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농부는 이웃에게 가을이 되면 소 한 마리를 팔겠습니다 라는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자, 몇 달 뒤 소값이 두 배나 올랐습니다. 이 말만 했던 농부는 미안하지만 못 팔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약속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은 농부는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손해를 감수합니까? 안 팔겠다고 하면 될 것을.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보다 내 신용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 신용을 귀하게 여긴 그 농부만 하고만 거래를 했습니다. 이 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면면을 새삼 다시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는 몇 해 전 방을 정리하는데 오래전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그 도장은 각인되어 있지 않은 도장입니다. 그 도장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기계 각인이 아닌 수제 각인을 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기계 각인으로 몇 분 만에 도장을 만드는데 이곳은 70대 어르신이 직접 돋보기를 쓰고 칼끝에 혼신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에 이 대추나무 도장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도장이 완성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도장을 받아 집에 왔습니다. 자, 집에서 도장에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는데 도장의 윗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무 도장은 상단 표시를 위해 홈을 파고 뿔도장은 흰색이나 검은색의 점으로 도장의 윗부분을 표시하는데 이번에 제작한 도장은 상단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표시하는 것을 깜빡했나? 아니면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내가 직접 네임펜으로 표시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라는 생각에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도장 윗부분 표시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은 놀란 듯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간단한 결제나 확인이 필요할 때는 막도장이나 뿔도장을 찍겠지만 이 대추나무 도장은 중요한 곳에 쓰는 도장이니까 윗부분에 일부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장을 찍을 때 물론 생각을 많이 해서 찍겠지만 윗부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인주를 묻히고 도장면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윗부분에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에 인주를 찍고 찍기 전에 윗면이었기 때문에 도장을 돌려가면서 윗면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도장을 찍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도장을 찍는 게 바른 행동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아, 정말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인증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인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것이 알고 보면 이 불편함 속에 감사함이 묻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원상의 진리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 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중 재불 재성의 시민은 곧 마음 도장을 말합니다. 재불 재성들의 마음 속에서 증득한 진리인 것입니다. 재불재성은 모든 부처와 모든 성현입니다. 그런데 시점에 있어서 과거의 부처와 성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처와 성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시민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득한 진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원상의 속성인 진공, 광명, 조화가 그 마음을 쓸 때 그 사람한테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보면 됩니다. 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 그 차이는 환경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경계라고 합니다. 자, 좋은 일도 경계고 어려운 일도 경계입니다. 그런데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자,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깁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누군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을 쓰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텐데, 저 사람이 변하면 내 마음도 편할 텐데, 형편만 나아지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세상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더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행복과 불행은 환경보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맞은편 아주머니가 이 빨래를 하고 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집은 빨래도 제대로 못하네. 그런 말씀을 며칠이 지나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창문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빨래를 제대로 하는구나. 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래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창문을 깨끗하게 닦은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닦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창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의 본체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를 표현하는 중요한 모습이 바로 진공, 광명, 조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공은 텅 빈 본래 마음 자리입니다. 그리고 광명은 그 마음 자리에서 나오는 밝은 지혜입니다. 조화는 그 밝은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공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욕심과 집착, 선입견과 분별을 내려놓았을 때 나타나는 참된 마음 자리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사물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밝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먼지, 또 미움의 먼지, 그리고 고집의 먼지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진공은 마음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화를 낼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내 욕심 때문인가?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마음은 한층 밝아집니다. 이런 진공의 마음은 현실을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현실을 더욱 바르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광명은 깨달음의 빛입니다. 진공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속에서 지혜의 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광명입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물건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더듬어 찾아봐도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딱 켜면 방안이 온통 밝아집니다. 자,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욕심과 감정에 끌려가지만 마음이 밝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광명은 나만을 위한 빛이 아닙니다. 진정한 광명은 자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까지 밝힙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며 가정에서는 사랑과 화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광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조화입니다. 이 조화는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자, 갈등은 다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화로운 마음은 나만 옳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화는 은혜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이 사은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또 배우는 지식도 많은 인연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은혜를 알면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고 또 그 감사가 나오면 조화로운 삶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진공, 광명, 조화를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첫째,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서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분별, 원망, 집착을 내려놓고 이 본래의 맑은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공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는 이러한 마음 비움의 실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나 한 10분 정도라도 모든 일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있어 봅니다.
2: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11시 35분에 기해 경남 남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반조해 봅니다. 그리고 질문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나는 왜 그 일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는가? 상대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내 집착 때문이었는가? 이렇게 하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지만 공부거리가 되면 괴로움은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을 찾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감사한 사람, 감사한 일, 감사한 마음. 이 감사는 부족함보다 이미 주어진 것을 보게 해서 마음을 넓혀줍니다. 둘째, 밝은 생각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희망과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밝은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밝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면서도 희망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시골에 이 조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가지, 고추, 토마토, 오이 등을 심어서 관리하고 그 자라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다른 집보다 오이를 늦게 심어 그런지 생장 속도가 좀 느립니다. 다른 집은 오이를 따서 먹는데 우리 집 오이는 이제서야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저는 오이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줄기도 가늘고 약해 보이네. 이거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기운을 이 오이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을 돌려 오이를 다시 바라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조금씩 잘 자라고 있구나. 내가 기다려줄게. 이제는 편하게 조금씩 자라고 있는 오이를 여유롭게 바라보며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오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 이 말이 희망을 주는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러한 잠깐의 멈춤이 말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보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문제를 말합니다. 안 될 거야. 힘들어. 소용없어. 반면 밝은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함께 해봅시다. 방법을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의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말입니다. 자, 셋째,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세우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을 만나는 모든 순간을 마음 공부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쓰는 공부입니다.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순간 미움은 줄어들고 연민과 배려가 생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듣는 시간을 말하는 시간보다 늘리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만듭니다. 대화를 할 때는 끝까지 듣고 중간에 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준비하지 말고 반박할 답을 준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들으면 관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원망보다 감사, 미움보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바로 그 용기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만남을 공부의 인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공부를 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은 인내하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자, 비판하는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교만을 경계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시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진공에서 광명이 나오고 광명에서 조화가 나옵니다. 진공은 마음의 근본입니다. 광명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조화는 그 지혜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생각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면 행동이 바르게 되며 행동이 바르면 결국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8월은 과거의 법인 성사를 기념과 동시에 오늘 내 마음에 다짐과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3: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6: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2시 35분에 경남 사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경남 고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킵시다.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때는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 사용은 뒤집힐 때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물 안에서 함께하는 활동 안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과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와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합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 6세에서 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보이므로 사전 안전 교육과 주의를 주어 통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심진섭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인 원불교 망미교당 이익중 심도봉 교도의 법문 공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경남 통영 거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기,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

소중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산이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보세요.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팩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7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음 방송 신곡 드러시.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0: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어차피 끝나버린 걸 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덜 떨어진 애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4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과 법질서 수준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주는 것처럼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법문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계절에 새우는 봄이 와도 찾아갈 고향 없는 서러운 가슴.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모든 의식에서 심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단독으로 심고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심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심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심고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 즉 혹 예외로 심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5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이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0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 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의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2: 일찍이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의 노예 생활에 빠져드는 일체 중생을 위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바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원불교의 문을 여시었고, 구인 제자로 하여금 창생을 구원할 법인 기도를 올리게 하셨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인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모인 저희들은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님께서 일체 생명을 제도할 새 회상 창립의 기초를 마련한 법계의 인증이라는 거룩한 역사에 깊이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도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정신을 체받고 각자의 마음에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 창생제도의 책임을 다하여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서품 14장 전서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시고 법호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의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창산 최도훈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8월은 자연의 모든 생명이 한껏 자라는 계절입니다. 들판의 곡식도 뜨거운 햇빛과 충분한 비를 받아 알차게 익어가듯이 우리 마음 공부도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경계를 통해 더욱 성숙해져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는 과정도 하나의 공부이고,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수행이며, 매 순간 감사함을 찾는 것도 바로 생활 속의 불공입니다. 특히 8월은 우리 교단적으로도 뜻깊은 달입니다. 법인절의 정신을 되새기며 진리를 향한 굳은 신심과 한결같은 정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공부인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의 달을 맞이함에 있어 단순히 교단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데 머물지 말고 선진들의 간절한 서원과 하나된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수행으로 이어지고 그 참된 정신을 되새기며 실천을 다짐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인절이 되면 우리는 늘 혈인의 감동을 떠올립니다. 오늘 저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에 마음의 도장이란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법인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법인절은 법계 인증을 받은 날입니다. 법계 인증은 법계, 즉 진리계에서 인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발급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임을 증명하면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인인증서입니다. 바로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증명서로 인터넷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할 때 사용됩니다. 이처럼 인정은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은 다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법계, 진리계에서 우리 교단을 인증한 것입니다. 인증서와 자격증에서는 발급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도 계약서를 쓸 때도 마지막에는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웃에게 가을이 되면 소 한 마리를 팔겠습니다 라고 말만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농부는 이웃에게 가을이 되면 소 한 마리를 팔겠습니다 라는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자, 몇 달 뒤 소값이 두 배나 올랐습니다. 이 말만 했던 농부는 미안하지만 못 팔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약속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은 농부는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손해를 감수합니까? 안 팔겠다고 하면 될 것을.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보다 내 신용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 신용을 귀하게 여긴 그 농부만 하고만 거래를 했습니다. 이 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면면을 새삼 다시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는 몇 해 전 방을 정리하는데 오래전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그 도장은 각인되어 있지 않은 도장입니다. 그 도장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기계 각인이 아닌 수제 각인을 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기계 각인으로 몇 분 만에 도장을 만드는데 이곳은 70대 어르신이 직접 돋보기를 쓰고 칼끝에 혼신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에 이 대추나무 도장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도장이 완성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도장을 받아 집에 왔습니다. 자, 집에서 도장에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는데 도장의 윗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무 도장은 상단 표시를 위해 홈을 파고 뿔도장은 흰색이나 검은색의 점으로 도장의 윗부분을 표시하는데 이번에 제작한 도장은 상단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표시하는 것을 깜빡했나? 아니면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내가 직접 네임펜으로 표시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라는 생각에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도장 윗부분 표시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은 놀란 듯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간단한 결제나 확인이 필요할 때는 막도장이나 뿔도장을 찍겠지만 이 대추나무 도장은 중요한 곳에 쓰는 도장이니까 윗부분에 일부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장을 찍을 때 물론 생각을 많이 해서 찍겠지만 윗부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인주를 묻히고 도장면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윗부분에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에 인주를 찍고 찍기 전에 윗면이었기 때문에 도장을 돌려가면서 윗면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도장을 찍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도장을 찍는 게 바른 행동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아, 정말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인증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인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것이 알고 보면 이 불편함 속에 감사함이 묻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원상의 진리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 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중 재불 재성의 시민은 곧 마음 도장을 말합니다. 재불 재성들의 마음 속에서 증득한 진리인 것입니다. 재불재성은 모든 부처와 모든 성현입니다. 그런데 시점에 있어서 과거의 부처와 성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처와 성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시민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득한 진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원상의 속성인 진공, 광명, 조화가 그 마음을 쓸 때 그 사람한테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보면 됩니다. 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 그 차이는 환경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경계라고 합니다. 자, 좋은 일도 경계고 어려운 일도 경계입니다. 그런데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자,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깁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누군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을 쓰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텐데, 저 사람이 변하면 내 마음도 편할 텐데, 형편만 나아지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세상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더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행복과 불행은 환경보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맞은편 아주머니가 이 빨래를 하고 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집은 빨래도 제대로 못하네. 그런 말씀을 며칠이 지나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창문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빨래를 제대로 하는구나. 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래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창문을 깨끗하게 닦은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닦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창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의 본체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를 표현하는 중요한 모습이 바로 진공, 광명, 조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공은 텅 빈 본래 마음 자리입니다. 그리고 광명은 그 마음 자리에서 나오는 밝은 지혜입니다. 조화는 그 밝은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공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욕심과 집착, 선입견과 분별을 내려놓았을 때 나타나는 참된 마음 자리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사물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밝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먼지, 또 미움의 먼지, 그리고 고집의 먼지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진공은 마음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화를 낼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내 욕심 때문인가?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마음은 한층 밝아집니다. 이런 진공의 마음은 현실을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현실을 더욱 바르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광명은 깨달음의 빛입니다. 진공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속에서 지혜의 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광명입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물건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더듬어 찾아봐도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딱 켜면 방안이 온통 밝아집니다. 자,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욕심과 감정에 끌려가지만 마음이 밝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광명은 나만을 위한 빛이 아닙니다. 진정한 광명은 자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까지 밝힙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며 가정에서는 사랑과 화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광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조화입니다. 이 조화는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자, 갈등은 다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화로운 마음은 나만 옳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화는 은혜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이 사은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또 배우는 지식도 많은 인연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은혜를 알면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고 또 그 감사가 나오면 조화로운 삶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진공, 광명, 조화를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첫째,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서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분별, 원망, 집착을 내려놓고 이 본래의 맑은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공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는 이러한 마음 비움의 실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나 한 10분 정도라도 모든 일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있어 봅니다. 자, 그 시간에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지나온 하루를 회광반조해 봅니다. 그리고 질문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나는 왜 그 일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는가? 상대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내 집착 때문이었는가? 이렇게 하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지만 공부거리가 되면 괴로움은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을 찾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감사한 사람, 감사한 일, 감사한 마음. 이 감사는 부족함보다 이미 주어진 것을 보게 해서 마음을 넓혀줍니다. 둘째, 밝은 생각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희망과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밝은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밝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면서도 희망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시골에 이 조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가지, 고추, 토마토, 오이 등을 심어서 관리하고 그 자라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다른 집보다 오이를 늦게 심어 그런지 생장 속도가 좀 느립니다. 다른 집은 오이를 따서 먹는데 우리 집 오이는 이제서야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저는 오이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줄기도 가늘고 약해 보이네. 이거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기운을 이 오이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을 돌려 오이를 다시 바라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조금씩 잘 자라고 있구나. 내가 기다려줄게. 이제는 편하게 조금씩 자라고 있는 오이를 여유롭게 바라보며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오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 이 말이 희망을 주는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러한 잠깐의 멈춤이 말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보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문제를 말합니다. 안 될 거야. 힘들어. 소용없어. 반면 밝은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함께 해봅시다. 방법을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의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말입니다. 자, 셋째,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세우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을 만나는 모든 순간을 마음 공부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쓰는 공부입니다.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순간 미움은 줄어들고 연민과 배려가 생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듣는 시간을 말하는 시간보다 늘리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만듭니다. 대화를 할 때는 끝까지 듣고 중간에 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준비하지 말고 반박할 답을 준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들으면 관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원망보다 감사, 미움보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바로 그 용기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만남을 공부의 인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공부를 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은 인내하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자, 비판하는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교만을 경계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시로 생각하면 누구도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진공에서 광명이 나오고 광명에서 조화가 나옵니다. 진공은 마음의 근본입니다. 광명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조화는 그 지혜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생각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면 행동이 바르게 되며 행동이 바르면 결국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8월은 과거의 법인 성사를 기념과 동시에 오늘 내 마음에 다짐과 실천의 새로운 도장을 찍는 달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진공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밝히는 광명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조화의 공부를 실천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내 마음에 큰 도장 쾅 하고 찍는 8월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2: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0: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시 재난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7일 00시 10분을 기해서 부산 동부, 부산 중부, 부산 서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하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임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시를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3: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은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흥편 4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reminiscent times back when we were so in love.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근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대종사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고인 선지님들께서 밤새 구수산 봉우리에 올라 이슬을 맞으며 올렸던 기도를 생각합니다. 8월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로운 명상 시간은 그분들의 눈물과 정성 위에서 피어난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지요.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그 간절했던 새벽 기도의 에너지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입은 항상 다뭅니다. 공부를 오래 해서 스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립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일곱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서품 13장입니다.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용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일을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100년도 훌쩍 넘긴 지금 이 시대에 마치 영화를 보듯 당대의 풍경을 떠올리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법문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오늘도 스승님 법문 마음 깊이 새깁니다. 지레르망두 헤이스의 기타 연주, 영원한 그리움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신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거나 게으른 사람에게는 대충이라는 마음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충 생각하고 대충 노력하고 대충대충 하다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의 고비를 마시곤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무슨 일을 해도 성공을 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열정이라는 마음이 자리에 있습니다.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임하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끝에 마침내 성공을 거둡니다.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열정을 갖고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1: 제11장 계문 보통급 십계문 영고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영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영고 없이 쟁투를 말며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영고 없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영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특신급 십계문 공중사를 단독이 처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금은 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벗을 쫓아 놀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며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라. 제12장 솔성요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주색 낭류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제11장 계문, 제12장 솔성요론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6장 임주신 삼식계문 조행일기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31. 대종사 젊은 남녀 가운데 혹 공부의 바른 길을 잡지 못하여 헤매는 사람을 걱정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가운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잘못하다가 나중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내가 미리 짐작하여 각각 적당하게 지도하

하나, 나이가 3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일생 인품이 대개 틀잡히는 때라. 만일 그때까지 철이 들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 나도 근심이 되지만은 자신들도 큰 걱정이 될 일이니라. 32. 대종사 복내 정사에 계실 때 마침 큰 장마로 초당 앞 마른 못에 물이 가득함에 사방에 개구리가 모여들어 많은 올챙이가 생기었더니 얼마 후에 비가 개이고 날이 뜨거움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며칠이 못 가게 되었건만은 올챙이들은 그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놀고 있는지라 대종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의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마르는 물 속에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보이나니라. 33.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두호하는 데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어를 삼을지어다. 표어란 곧 경외심을 놓지 말라 함이니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함이니라. 사람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아무리 친절하고 사이 없는 부자, 형제,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경계와 하찮은 물건에게도 흔히 구속과 피해를 당하나니 그것은 처지가 무관하고 경계가 가볍다 하여 마음 가운데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행하는 연고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서 성냥 한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면 그 주인이 하찮은 성냥 한갑이라 하여 그 사람을 그저 돌려보내겠는가? 극히 후한 사람이라야 꾸짖음에 그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모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은 곧 그 성냥 한갑이 들어서 그 사람을 꾸짖고 모욕한 것이며 다시 생각하면 성냥을 취하려는 욕심이 들어서 제가 저를 무시하고 욕보인 것이요. 그 욕심은 성냥 한갑에 대한 경외심을 놓은 데서 난 것이니 사람이 만일 경외심을 놓고 보면 그 감각 없고 하찮은 성냥 한갑도 그만한 권위를 나타내거든. 하물며 그 이상의 물질이며 더구나 만능의 힘을 가진 사람이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자 함이니 우리가 무엇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서 살아간다면 위로 창창한 하늘을 우러러보나 아래로 강막한 대지를 굽어보나 온 우주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에 시행되는 모든 법은 다 나의 보호기관이지만은
만일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동한다면 우주 안의 모든 물건은 도리어 나를 상해하려는 도구여 이 세상 모든 법은 도리어 나를 구속하려는 포승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물결 거센 이 세간에 나타난 그대들로서 마음을 잘 지키고 몸을 잘 두어하려거든 마땅히 이 표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매사를 그대로 진행하라. 34. 대종사 신년을 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여러 사람에게 세배를 받았으니 세속 사람들 같으면 음식이나 물건으로 담례를 하겠으나 나는 돌아오는 난세를 무사히 살아갈 비결 하나를 일러줄 터인즉 보감을 삼으라 하시고 선현의 시 한 편을 써주시니 곧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일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고 편안할 때 위태할 것 잊지 말아라 일생을 이 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대장분이라 한 글이요 그 글 끝에 한 귀를 더 쓰시니 이대로 행하는 이는 늘 안락하리라 하시니라. 35. 하루는 여러 제자들이 신문을 보다가 시사에 대하여 가부 평론함이 분분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는가?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신문을 본다 하여도 그 가운데에서 선악의 원인과 그 결과 여하를 자상히 살펴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는 것이 공부인의 떳떳한 행실이요 참된 이익을 얻는 길이니 이것이 곧 모든 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 산 경전이 될 것이요 회복의 자료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날카로운 소견과 가벼운 입을 놀려 사람의 시비 평론하는 재주만 늘어서 죄의 구렁에 빠지기 쉽나니 그대들은 이에 크게 주의하라.

오늘 대정경 법문은 인도품 31장에서 3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31장 사은님 사은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7. 이어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동지들이여, 유념 가운데 무념의 공부가 있고 무념 가운데 유념의 공부가 있음을 잘 해득하여 유념할 곳에는 반드시 유념을 잊지 말고 무념할 곳에는 반드시 무념을 잊지 말아서 유무념의 참된 공덕을 일일이 다 수용하도록 하라. 만일 이 유념과 무념의 길을 알지 못하면 유념할 곳에는 무념을 주장하고 무념할 곳에는 유념을 주장하여 유념과 무념이 한 가지 죄업을 지으며 무궁한 저 고해에 길이 침몰하게 될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아니하리요.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여기에 잘 주의하여야 할 것이니라. 28. 말씀하시기를 염불에 몇 가지 단계가 있나니 부처님의 명호를 구속만 하거나 그 상호 등을 염하고 있는 것은 하혈한 근기의 염불이요.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실행을 염하여 염불 일성에 일념을 집주함은 진실한 수행자의 염불이니라. 29. 말씀하시기를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법에는 정시의 선과 정처의 선 공부도 잘 하라는 뜻이 들어있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법에는 정처의 불상에 대한 정사의 불공도 착실히 하라는 뜻이 들어있나니라. 30. 양원국이 묻기를 무시선의 강령 중 일심과 정의의 관계는 어떠하오며 잡념과 불의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되나니라. 31. 사참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대원을 바라여 작은 욕심을 끊는 것이요. 둘째는 사실을 대조하여 선악의 이해를 판단해 보는 것이요. 셋째는 진정한 마음으로 항상 법신불전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요. 넷째는 일일신 우일신으로 매양 악업을 고치기에 노력하는 것이니라. 32. 이참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일체를 다 자기 마음이 짓는 것임을 요달하는 것이요. 둘째는 인과가 우주의 원리인 것을 요달하는 것이요. 셋째는 자성의 원래가 죄업이 돈궁한 것을 요도라는 것이요. 넷째는 자성에 공한 것을 관하여 동정간에 삼매의 힘을 얻는 것이니라. 33. 참회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참의 결과는 첫째는 악업이 날로 소멸함이요. 둘째는 선업이 날로 증장함이요. 셋째는 세간복이 계속됨이며 이참의 결과는 육도일미의 극락을 수용하게 됨이니라. 34.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연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35.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됨을 해석하시기를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서혹 부지 중 낙을 취한다 할지라도 필경에는 낙을 잃고 고로 가게 되는 것이 비유하면 설탕과 비상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두 가지 가운데서 부지 중 설탕을 먹을 수도 있으나 여러 차례 모르고 먹는 가운데 마침내 비상을 먹게 되는 것과 같나니라. 36.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한다는 법의 조항을 해설하시기를 성인은 반드시 우주의 진리를 응하여 인간의 법도를 제정하시나니 우리 법으로 말씀하면 일원상의 종지는 대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사은의 내역들은 소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인과와 계율 등 모든 법은 유무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인바 성인의 법은 어느 법이나 이치에 위반됨이 없이 시비이해가 분명하게 짜여지나니라. 또는 이를 개인 공부에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항상 이론의 체성을 체받아서 일심, 즉 선을 잘 닦으라 하신 것은 대를 운용하는 법이요. 사사 처처에 보은 불공하는 도를 잘 알아 행하라 하신 것은 소를 운용하는 법이요. 유무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유무를 따라 마음을 활용하며 변천의 도를 알아 미리 준비하여 사업을 성공하게 하신 것은 유무를 운용하는 법이니라.

0: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27장에서 36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유는 무로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28. 대산종사 출가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 이해를 건산한다는 것은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 사막팔조와 사은사요로 생활하고 천리를 보하다가 인사의 법을 마련함을 이름이니라. 또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한다는 것은 모든 성자가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의 일을 하셨음을 아는 것이요. 모든 종교의 교서를 탐독함이 아니라 사막 수행의 중도, 사은 신앙의 중도, 사요 실천의 중도로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진리를 그대로 옮겨 쓰자는 것이며 모든 이웃 종교의 교리에 걸리고 막힘이 없도록 가자는 것이니라. 29. 대산종사 이어 말씀하시기를 원근 진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다는 것은 심화, 기화, 인화가 되고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탓하지 않는 순일한 도심, 공심, 희열심으로 사생일신 시방일가에 큰 살림을 개척함이니 특히 법을 위하여서는 몸을 잇고 공을 위하여서는 살을 버려 교단을 내 집, 내 살림 삼고 동지를 내 몸, 내 형제 삼는다는 뜻이니라. 또한 아집, 법집, 소국집, 능집을 뛰어넘어 일체 상을 떠나야 부처님의 대열에 들고 중생을 제도한 실적이 있어야 출가 위에 오를 수 있나니 주산 종사가 대종사께 마음은 스승님께 드리고 몸은 세계에 바쳐 이론의 법륜을 힘껏 굴리며 영겁토록 쉬지 않겠나이다 하신 출가시가 바로 출가 위에 신법이니라. 3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출가인은 곧 큰 법기라. 이 회상의 천하 농판이 되고 사랑방의 목침과도 같이 되어야 하나니 회상의 법기가 한둘만 있어도 선성도인들이 떠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회상에 수많은 도인들이 출연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니 대종사와 정산종사께서는 우리 회상에 큰 법기들이 모이도록 수천 년을 통하여 공을 들이셨고 회상을 펴신 후에도 동서남북을 두루 다니시며 일꾼들을 모아 법을 크게 일으키시고 사업을 크게 후원하셨느니라. 3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출가위는 공량이 트인 사람이요 남녀의 상이 떨어진 사람이요 시방을 한 집안 삼는 사람이므로 자신과 부모와 스승과 교단과 일체 생명을 위하여 큰 적공을 해야 하느니라. 공부만 잘하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빈 마음은 되었으나 공변되지 못하므로 빈 자리에 떨어지기 쉽고 사업만 잘하고 공부를 등한시하면 공변되기는 하나 빈 마음이 되지 못하므로 공변됨에 얽매이기 쉽나니 그러므로 공부와 사업을 같이 하여 빈 마음과 공변된 마음이 어우러져야 출가 위에 큰 도인이 될 수 있느니라. 3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고 어려운 경계를 당해야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나니 교단도 큰 일을 겪은 뒤라야 출가위 이상 도인들이 많이 솟아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단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혹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더라도 여한없는 신법을 연마하여 큰 실력을 갖춰야 하느니라. 33.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떻게 해야 기화가 잘 되나이까?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단과 세계를 위하여 심신을 던지고 어떠한 고통과 역경과 난경을 당할지라도 변명하거나 피하지 말고 온통 다 바치면 기운이 통하고 기화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죄 없이 돌아가실 때 심화 인화 하셨기에 오늘날까지 기화가 미쳐 수 없는 사람이 제도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이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참아 넘겨야 그것이 걸음이 되어 기화가 될 것이니 자기를 알리려고도 말고 자기 역사를 남기려고도 말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아프면 아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 그 일만 하고 가면 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날이 참 굉장히 덥더라고요.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앞에 지금 그냥 완전히 그 재앙으로 지금 그대로 막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슬기롭게 앞으로 우리 교법 이념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모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교회법 30장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법 30장에서 지금 해 주시는 그 말씀이신데요. 이제 이 내용은 우리 교단의 그 개교표 있잖아요.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그런 그 개교표를 이제 그렇게 지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개교표를 그 지금 그 전개되고 있는 이런 그 세상의 현상과 연결시켜 갖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표거든요. 그 표지만도 그 표를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표로 계속 외우고만 있으면은 그 이제 아무 소용이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것은요. 당신이 그 생각하시는 어떤 사유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의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것을 항상 현실에 이제 그 현실에서 그 생각의 세계를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흐름이 계속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상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을 이제 시대적으로 그 당신이 깨라는 그 뭐의 그 참 해안으로 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관찰하고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셔가지고 이제 그 해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제 교회법 그 30장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교회법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법 30장은요,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시대관이고 현실관이에요. 또 현실관.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교회법 30장에 그 이제 지금 나와 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시대관, 현실관을 이제 보시는데 개교표에서 이것을 물질 문명, 정신 문명 이제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제 그 현실의 세계를 이제 그 당신의 깨달음의 안목에서 이제 그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보셔서 이제 해 주신 말씀이 이제 이 교회법 그 30장의 내용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그 현실관 또 시대관을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보시는가 하면은요. 이제 이 물질 문명은 이제 이 기술 아닙니까? 기술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계속 그 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기술 경쟁의 시대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그대로 차별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그 현상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이 현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기술이지만도 정신은 뭔가 하면요. 이 기술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신에서 나와야 되죠. 예.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에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정신 문명은 이게 이제 정신이에요. 이것은 이제 정신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 바탕의 정신에서 기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정신에서부터 기술적으로 자꾸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전에 한번 그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 경제라고 하는 건 이게 경제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죠? 돈이 안 필요합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경제를 몇 가지로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첫째, 뭔 경제인가 하면 손발 경제. 제가 그랬어요. 손발 경제. 그렇죠? 그래서 손발이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것에도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그것이 경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손발 경제. 제가. 근데 가장 이제 그건 이제 밑에 하위계의 이제 경제입니다. 손발 경제는요. 그래서 사실은요, 농경사회의 모든 그 경제의 소득의 원천은 농산품이라 그랬죠. 그 농산품은 뭔가 하면 손발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또, 얼마 전에 내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지금 딸기 농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딸기 농장이 뭐가 딸기를 수거하고 이제 그 딸기를 따잖아요. 따는데 그다 사람 손으로 따야 될거 아닙니까? 한데 요새 뭐가 하면 로봇이 따더라니까요. 봤죠? 로봇이 지금 딸기를 그 익은 거 아닌 것도 다 해갖고 로봇이 따내는 거예요, 딸기를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손발의 경제를 넘어서야 돼요. 그 손발 경제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가장 하위 계층의 그 경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두 번째 단계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뇌 경제. 두뇌 경제.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경제가 지금 오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요, 그게 이게 뭔가 하면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정신에서 나온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뭔가 하면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두뇌 경제예요. 여기서 두뇌 경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인 말입니다. 정신의 바탕 위에서 물질 문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경제를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제 다 이제 했었으니까 다시 또 제가 이제 환기를 한번 시킬게요. 이거 뭐, 감성 경제. 감성 경제. 참, 멋지죠, 단어. 감성 경제. 감성이 뭡니까? 마음이,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요. 마음이 푸근하고, 다정하고, 그러면은요, 없는 것도 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성이 풍부해갖고, 항상 말이죠. 그 감성을 가지고 말이죠. 돈을 버는 경제로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감성을 돈을 버는 경제로 활용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우리 소태산 대행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와 감사예요. 그렇죠? 은혜와 감사.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가 말이죠.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제 어떻게 지금 돼야 하는가 하면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돈 버는 방식은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인간 인류들이요 그 재앙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죠 제가요. 자원 고갈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긴 거 하면요 인본주의 사람 인본주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에이? 그러잖아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를 지금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왜 원불교를 열어주셨느냐. 원불교 열어주신 그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 음본이에요. 음본. 인본, 인본과 음본은 엄청 달라요. 그래서 인본으로 살았죠. 사람들이요. 인본, 인간 본위로 살았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간 본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에서 왜 정신개벽을 그 키워드가 뭔가 하면요 음본이라니까요. 음본요. 은혜 본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우리 은사상은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트렌드를요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바꿔줄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요 원불교에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음본이라고 제가 지금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 이 말 자꾸 씁시다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사람 본위로 살지 말아요. 그래서요 이 지금 지구 인류상에서 모든 위기가 왜 오는가 하면요 인본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연의 대반격이에요. 자연이 말입니다. 인간을 오히려 이제 반격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의 대반격을 우리는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갚아야 돼요. 그 은혜로 갚는 것이 뭔가 하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정신문명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에요. 이게 정신문명이라는 그래서 이제 음본 은혜 본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이 교회분 30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지금 이제 물질이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 하잖아요. 이제 발전하면은 그래도 이제 비유를 하시죠. 비유를 어디다 하생하면요 어린이에게 칼을 지어준 것 같다. 그랬죠? 아까 안 그랬습니까? 어린이에게 칼 지어준 것 같다. 어린이한테 칼 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을 지어줘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칼을, 자루를 딱 잡을 수 있는 그것은 분별이 있습니까? 엉뚱한 데 잡아갖고 오히려 지 손을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린이에게 칼을 지어주면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이 지금 개교표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이에게 칼 지어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다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시죠. 이런 지금 비유를 이 지금 교회품 30장에서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대단한 그와 같은 이제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지금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우리들께 이제 말씀을 해 그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께 칼 씌워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그래서 물질, 재주, 환경 이 재주거든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거든요. 지금 왜 변하는가 하면요 정신이 바탕돼 갖고 물질은 뭔가 하면요 정신이 만들어내는 소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물질이 말입니다 정신이 만들어내는 소산품이에요. 자 이거요. 그래서 물질이 말입니다 물질 지가 생겼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냈잖아요. 아 제가 저 PT 그 지금 얘기했죠? 그것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람 중에 또 뭐가 만들었습니까?
이 머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두뇌 경제예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오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날이죠. 물론 그 전에 뼈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마침내 맞게 된 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두웠던 과거를 지나 빛을 되찾은 날. 그 덕분에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까지 이어지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오늘은 더 특별하게 아침을 열어볼까요? 8월 17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0: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5: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악뮤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광복절 덕분에 하루 더 쉴 수 있게 된 오늘 우리 특가정 가족분들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이 편안함과 안락함이 당연하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값지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2시간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특가정과 함께하고 싶은 노래들, 함께하고 싶은 얘기들 마음껏 담아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저희와 친구 맺으시고 이야기 보내주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친구 검색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원음 방송 라디오 한글로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로 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 2부에는 우리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3곡 쭉 묶어서 쌩하니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왓짜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7시 30분 전까지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저희에게 신청해주세요. 2부에 좌르르 들려드릴게요. 1256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연하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하하하하 오늘까지 쉬면 연휴겠지만 점점점 저도 출근하는 길이라 딱 주말 지난 느낌뿐이네요. 그래도 출근길이 한산해서 좋아요. 하하하하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오늘까지 쉬면 연휴겠지만 저희 스태프진들도 모두 다 출근했습니다. 진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네. 모두 다 정상 출근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길이 굉장히 평소보다 한산하고 명절같이 좀 길에 차가 없고 그래서 출근하는 길이 좀 편하니까 그거는 진짜 좋더라고요. 5128님 오늘도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꾸물꾸물해요. 운동하러 나가야 하는데 날씨를 핑계로 자꾸만 미루게 되네요. 하하 라고 보내주셨는데 비가 좀 왔어요. 5128님 제가 핑계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출근하는 길에 뭐 출근하는 구간이 10이라고 치면 그 10의 구간 중에 한 3구간 정도는 비가 살짝 내렸었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보아의 밀키웨이 준비했고요. 이어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날이 오면까지

보아의 밀키웨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날이 오면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7시 16분 48초 지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디 계신가요? 집에서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쉬고 계신가요?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가정을 이 휴일에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일 것 같긴 한데 오늘은 특가장 없이 뭐 늦잠을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휴의 끝날이잖아요. 어디서 계시던 안락하시길, 평안하시길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와 같이 변함없이 일터로 향하고 계시거나 일상을 지금 누리고 계신 분들은 저희와 오늘도 2시간 귀하게 함께해 주세요. 6058님이 아우 저도 더위 핑계로 열심히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했는데요. 유유유유 이제 슬슬 시작해야 할까봐요. 유유유유 라고 보내주셨어요. 더위가 이제 가시고 있긴 하더라고요. 주저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되게 크게 나더라고요. 어머 매미가 어느새 다 어디로 가고 그 많던 매미가 어디로 가고 귀뚜라미가 또 이 자리를 차지했네. 너무 신기하다. 이 계절과 시기라는 게 신기반기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더위가 가시고 있어요. 6058님 슬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핑계가 이제 좀 떨어지고 있어요. SF9의 노래 여름 끝물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SF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15&의 슈가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전해드립니다. 1부 끝곡 스위스 아로우 멋진 날 전해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6: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9: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0: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빅나티 서동연 피처링 하가 꽃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 함께하고 가시고요. 2부 오늘도 신청곡 왔자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3부에는 시사상식 관한 배경지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퀴즈쇼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 3부 상식의 시대 코너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이브의 노래 듣고 옵니다. 해야!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8492 고객님께서 주말에 아주 시원하게 비가 내려서 참 좋았네요. 아래지방의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비 피해가 염려된다니까 걱정이네요. 유유라며 보내주신 유승우, 비오는 거리, 샤이니의 초록비, 비의 It's Raining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8492 고객님.

신청곡을 짜요. 오늘은 8492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만나봤습니다. 유승우, 비 오는 거리, 샤이니의 초록비, 비의 It's Raining까지 세 곡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2부 끝곡은 지선이에요. 코스믹 서머 전해드리고 3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정산정사 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6: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하남.
7: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8: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롤러코스터의 비상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여러분과 상식 하나 쌓아보는 시간이죠.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어요.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오늘도 상식도 쌓아보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꽉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은 100원 되는 샵 8970번 오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뒷번호 7558님께서 연하님 휴일에 출근자예요. 조이디의 9to5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7558님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 놓을게요. 123아빠님 어제 잠시 시간이 나서 중전맘마 모시고 김제 죽산 해바라기 행사장에 잠시 들려서 바람을 쐬어드렸습니다. 해님이 안 나오셔서 고개를 숙이신 해바라기들 그래도 중전맘마가 좋아하셔서 좋았어요. 이제 일하자!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너무 신나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해가 안 뜨면 그렇겠네요. 해바라기는 약간 해를 향해서 고개를 드니까, 오, 고개를 숙이고 있군요. 야, 이걸, 또 이 생각을 못했네요. 그나저나, 끝도 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밭이 정말 장관은 장관이네요. 너무 좋으셨겠어요.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7558님이 신청하신 조이띠 9to5 전해드리고 상식시대 문제 함께 만나볼게요.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모자란 돈을 빌려서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으로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선 단일 종목에 대한 이것의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지렛대라는 뜻을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모자란 돈을 빌려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지렛대라는 뜻을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레버리지, 2번 내 맘이지, 3번 당연하지, 4번 물론이지. 1번 레버리지, 2번 내 맘이지, 3번 당연하지, 4번 물론이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리베카.
1: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 만나보고 있습니다. 모자란 돈을 빌려서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단일 종목에 대한 이것의 규제가 강화됐죠. 지렛대라는 뜻을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1번 레버리지, 2번 내 맘이지, 3번 당연하지, 4번 물론이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9장 법문입니다.

0: 입니다.
1: 예.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박혜경 레몬트리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모자란 돈을 빌려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으로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단일 종목에 대한 이것의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지렛대라는 뜻을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고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의 레옹 자자 버스 안에서 양준일 리베카 베이지의 지지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 레버리지였습니다. 레버리지는요, 부채와 같은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금융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의 수익을 내면 이익률은 10%지만 자기 자본 50만 원에 차입금 50만 원을 더해서 똑같은 10만 원의 수익을 내면 이익률이 20%로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비율 역시 같은 크기로 커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전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고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투자 전에는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또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볼까요? 0511님, 정답 1번. 저도 저축하고 살고 싶어요. 저도요. 네. 갑자기 또 씁쓸해지네요. 0184님, 1번 레버리지. 0226 뒷번호 쓰시는 분. 1번 레버리지. 짜릿하고 재밌지만 잘못하면 호되게 멀미를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죠. 크크크 하셨는데 경험자의 문자가 아닌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115님 정답 1번 우리 마누라 출근해서 혼밥 먹고 있어요 해주고요. 문드로님 레버리지입니다. 주식시장이 마치 거대한 투전판처럼 보이네요. 차민경님 1번 레버리지 욕심을 내려놓고 안전 제일로 가야 합니다. 2175 뒷번호 쓰시는 분 정답 1번 레버리지 남들 다 휴무인데 출근했어요. 에휴 파이팅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다 휴무라니요. 여기 다 출근했어요. 이하나치로님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기 다 출근했고요. 지금 아내분이 출근해서 혼자 혼밥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 집도 아내분은 출근을 하셨어요. 우리 출근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이하나치로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5054님 정답 1번 레버리지. 꺅 이게 얼마만이지. 요즘 새벽에 영어 수업 듣고 출근한다고 연하님 방송을 못 듣고 있었는데 유유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 연하님 목소리 듣는데 너무너무너무 좋으네요. 오늘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죠. 당연하지. 물론이지. 늘 응원합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방송하셔요. 라고. 5054님. 그래서 영어 수업 많이 들으셔서 실력 좀 늘으셨습니까? 저 삐진 건 아니고요. 네. 뭐 자기 개발을 하시겠다는 우리 가족분에게 응원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여유가 될 때, 그리고 기회가 될 때는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물론이지? 어긍호사님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3380님 레버리지! 주식에는 문외 아니고 모르지만 레버리지 같아요. 오늘은 출근길이 아니라서 집에서 여유있게 청취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2928님 1번 레버리지 투자는 올인하거나 빌려서 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라고 이런 얘기 진짜 오래 투자하신 분들한테 진짜 많이 듣는데 이게 사람이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오래 해보신 분들, 경험자들, 경력자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9924님 1번 레버리지 주식 점점점 무서운 녀석이죠. 점점점 길게 묻지 않을게요. 9924님 뭔가 그 점점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임진님 정답 1번 연우님 안녕하세요. 농부는 비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해주셨고요. 6705님 정답 레버리지 정연아 파이팅입니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해주셨어요. 생일 맞으신 6705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후후!
오늘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1237님, 1번 레버리지입니다. 아침부터 집 청소하고 정화조 차오고 아유 아침부터 바쁘네요 해주셨고요. 2221 쓰신 분, 레버리지 차를 잠시 세우고 정답을 보내고 또 출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1237님, 2221님 두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짙은의 노래입니다. 리틀 타이니 베이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국립공원 내 독립운동 역사문화자원을 재조명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리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 남은 독립운동 역사문화자원을 재조명합니다. 국립공원에 남겨진 독립운동과 관련한 역사문화자원은 지리산 천왕봉 바위글씨와 북한산 백운대 3.1운동 암강문, 북한산 석굴암의 김구 선생 필적이 대표적인데요. 지리산 국립공원 천왕봉에는 국권 회복과 조국의 독립을 염원함에 새긴 392자의 바위글씨가 선명하게 남아있고요. 북한산 백운대에는 독립운동가 정재용이 새긴 것으로 전해지는 독립선언문 작성과 3.1운동에 관한 바위 글씨가 남아서 독립의 염원을 후세에 영원히 알리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산 국립공원의 석굴암은 김구 선생이 상해로 망명하기 전 몸을 숨긴 은신처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방 후에 이곳을 다시 찾은 김구 선생이 남긴 침필은 중요한 역사 문화 자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기록들을 3D 디지털 기록자료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선현들의 뜻과 민족의 기억을 담은 소중한 유산으로 보존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립공원 내 독립운동 역사 문화 자원을 재조명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NSYNG의 꿀서머, 스트레이트 키즈의 엔들리스 선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어요. 뒷번호 5054님이 오늘 날씨 너무 좋은 선곡들이네요. 다들 여유로운 휴일 보내시고 일하는 분들도 바쁜 가운데 여유롭게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세요. 연아님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제 퇴근하고 가서 여유롭게 좀 오후를 즐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연휴 끝까지 알차게 한번 보내보시죠.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목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H.O.T의 빛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이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